0: 고림지미짓 산낭사
1: 다 대시 슈육제 대내 젠잡 실위 안에 뼈마진기 포장기 고정도 전에 개비 포장라 카데니 게탈라 정화지 되네 디게지 송소 게마 나다 개보 달라공 장모 랭엔 제마 달라 세너 겐고라 소바 나와슈 슈베 라세 개비 포장 양도 제라 샤브고르 제징 예베 아지 라지기 숭디 빠칭기 다방바다비 년도 되네 나이 아지 숭자와라 툴라 툰네 롬보다와 상볼라 디게지 송소니 아직다 브로니메제 레숨수 아직 브로버치나시 라난토냐 실라갭 소직 유베마첸 게보 포다 넘부 이 유베마첸 미나 최대 템 넘부 시자 아직 마치 덥제 시야 게라니 라나나 던 아직 우리다 아직 마리 게야 간절히 죽달 이제 유배매진 즉 개복 포장 고랑제 지옹물로니 이제 포장 고랑제 뭐야 나부터 간절히 덥지에서 육문의 균형을 답디야 즉 아브루라디야 즉 링고라디야 즉 간절히 나 음딘데야 샤르야다 간절히 네 인양은다 간절히 동해 내간 즉스가 문우 세유케 문우 브라흐니시 즉다 개비 지금 된 덥지에니 세유 통유 개뉴 음딘라 즉 소리지 낭패 예야지 우야야 나 시전이야야 개복 포장 개고 말아지가 해야 돼야 우야 그래야 우야 샤롬 모르니 샤보지 하세 개보지 직다 포장 제제지 우터조로 폐야 샤고르나야 아지 슈고 놈으니 에주지 하지 개브시 산놈다 간제레 내라과지 물라풍모도 디다 토송 모르니 다 상거티 모도디 비나 오북 나무 플루랑 되지 우야 토송 모르니 이터로 보지 람상 개보세만 오북 나 브리티 니삼야지 Kepena lump thousand bunny at number, as a thousand near which is Omo prompta she dragon dini, umchic nimeticate a yajic, and soon burunye. Kayasunin Lombo songla, potam godungi tramo, magi yu gane yi, mapunda so chidar yu tisho songbe, tene lumbe godundo jene, tramo la digeti songso, tramo yung yung gane yung, bardo chinchin gandochin, tamo trova gandojo, pamo punda lasso, nyankor chi yu. Nala masan trangbu tam di shu, nada gebo kongla shugu yu, jie sungbe, aji laji gi dige ji shu su ni. Aji da lumbu dao zangbo chi mama, gyaku nime ji gi, shergan nime ong ya, ji lumbu ji gi ji uya nye ngombo ru ni. Trangbu yi ji, yu yi na ga ji gi ni, ik bun bun san, nye nye da la soba yi na si zi no u ni. Gyeb si nye sheng rey nye she dur, rey yu yi na ga ji ra su, breka yi na ik ga ji ga yu, shug da la yi ji ga ji dat ga yu gi ni. Ijik ik punda ngin korso punse ngin nye da yine zizi no u nye ya. Kanjel mifi uye sebiya shata nye ya. Ta kanjel nye utmatso si yal geb shi shur gosu no u nye. Shie sungbe ejel haji kundu sangmu sechi uya shu sungbu ru nye da lom tawa sangbu cha. Kye maa sen tan lombu chenbu la taagi yuene mandre gane yin yabgi chen la kala ombu shu. Deni dume zon la ju neme yumgi chen la trowa sangmu shu. Deni gongne tong la pu neme mingbyo chen la lase gebu se. Deni shingri yang la ju neme. Daji ming la lachik kunsang se, kala se dan luni kwenye me, lumbu chenpu tuki gongzo dang, gebu chenpu sore, shurok zoe, jesu ne, janshu mangdu se ye, cha mangdu piwe, dene lumbu potangdu chine ye. Lachiki logyu nam, lase la aji lachiki logyu nam, shidu shubye ye. Zik lumbu jishi jik bi lachik kunsang se yara shuyuk je jik dan ye, yu yi na jik yu mandre gang ye me jik in. Chingok abak miang chiji gyeb galo ongpo nye du nye. Ijin di dunsi zuna tsukia chik dati munu nye. Chingok amak miang chi trowa sangmu nye shu du. Ijiye chik da nama hurke ya chik dati shugu munu nye. Chingok punsan prisho chik miang chi lase gyeb nye du nye. Ijin di gyakar shingri zi praga wadya dati munu nye. Ching anak miang chi laji kunsang nye yu nye. Da utsu chik nye lumbu kai kime kiam tsayi kaka sayi topje mun lika gengyuk bie munu. Jiwaya no, e jakbo jikta lembi tukong xie ya, geb xie ya, utsu ya, jini xie sisure na yu nena nangbe nye ya, muring muring ya ya, uya, shusumburu nye, e shubo jik lembi jiki, ya geb nime pew ya, geb xie, mama, tram jiki xia tuk jikta kanje lukyu ba jikangbo ya, geb xie shusumburu nye. Si geb xie shusua che, gebok se ma da, tukong uya da sum, la se gebu, janjab mangdu siwi ngang ne, ngayang tangbo manje gangne yin ngayi aji di yinbar du sungne kye rinwa namla bab tungwa namla chongne potangki kodungdu jwenbe aji yinbar sikba tang jemsing ni

통딩 통딩 노가 요통부와 와튼냐 남아 후르게야 안에 와튼냐 갱안에 류고수 외디라이니 이거 옆 개부깔랑부이네 녀제니 녀주비야 비난 녀균이 록조스가 모나나에 이 록조니 녀균 노응어도야야지 내디냐가 존나 추동부르니 지금 내주 봐주나 지금 삼통부를 제달통 남의 자원이네 모노니 오야다 다세 개입시다 노비시 우야샤낭 제지수제 당부 민생 샘비 락도제 니번 민생 냐베 락도제 순번 민생 더베 락도제 돌와 샘비 싱지 양라규 디숨 템비 세달 갈라통 다니 자베 락도 취비 세달통 갈라시 제수니 데니 듀모 시마롤라 다지 둥숨 초신의 철바바 신겸니 듀무세 아직 휴제 직다 그노 삼통불 이나 세달 통남에 모노니 가야니나 나라지에 나르뿐네지 샴발라가비니 안에 소규던다가 샴비 세달 통음마도 간질 안에 소규던다가 샴발라가비니 이봉어도 디가 냐박라가비니 이네가 냐바세 세달 통음마도 직 냐박라가비니 숨봉어도 디가 직 돌박라가비 돌와심부시 직니 신리 자간제 먹도 브라그마 가지 갸가르 신리 양 브라직마 와트니 다 니즈 우르모도 니즈 숨지나 삼통불라 지 이따 제달 통남에 자원이네 모노니 다 강제라 자녀오지 미글라가숑 탑사서지 제달동녀오지 견에 제달송오지 미글이도 모르니 인지 미지 솟고서 모르니 숨통보지 이지 뒤무다 뒤미시미시 라디다 시무로니나 시미시라디 넘버 에직제제지 물라닝 동닝 교브니 움딘다 초시 참객수르지 남소옹어도 배신 풍야 강제라 지 뒤무디 이제 솟고서 모르니 뒤미 풍부디 동어진보 구이워도 배 디카르 최대한 나쁘지 겸니 디게지 송소니 아직 뒷목 품지 동진바 마리아 토자 두고도디 브루야 이내지 뒷목 품부지 럽 이제지 최대한 램티 지야지 라세게브시지 우야소낭 모르니 덤베 덤바 마조발라 뒤나기 덤바 미더와 뒤직 탐지 디르넴비 샘젠 탐지 디라쿠 장조 카와쟁기 신감수 아니 결외 중에 제비 뒤 상제 덤바 다러쇼 제수네 만제강기 망매 남라 가든 개침부 제도니 다 듄목 품지 사동 좀부 두고부야 이제제 로비아 쳇임램티 지나야직다 라제게브시직 두문 모도디 우야 나무 모르니 덤바 상게 덤바

0: 제종
1: 이안도가라 딘젠데
0: 셈바 아니 시기야 가서라 웨서라 조주론 라미엔에 송원돌지에 송지에 도게야 홍이 레제 웨서리 라자만 조송마마리에 잔동 딘비에 자네 군디영어보라 서도 탐비에 대비에 동조로 운양자만 조주와 양다나가미에 소영아 젠데 바바랑가웨 엔디 소소마 젠지 고로 고이죠 도보 존당 아마송